다같이 참소리 꾀꼬리 불룸병아리 개똥지 바귀 기러기 큰무리 제비갈매기 사월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사 전파들솔새 검은머리 보훈대새 팔색조개두루미 아위종다리 섬개개리 책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복눈이 불개참의 엄독수